0: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1: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속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 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하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따릅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습니다.
1: 네, 마음 다스림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전명희입니다.
1: 리처독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을 만나볼까요? 어여쁜 내 사랑.

0: 아침 기상 후 이런 습관들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기지개 펴서 관절 이완시키기.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습관은 잠들었던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활동을 시작할 때는 낮에 움직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때 몸 곳곳에서 혈액이 원활히 전달돼야 하는데 기지개는 전신에 혈액이 잘 돌도록 돕습니다. 기지개를 펴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다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지개가 자는 동안 굳은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상 후 갑자기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방지합니다. 네, 다만 기지개를 펼때 과하게 몸을 젖히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밤사이 담 증상이 생기면 기지개를 펴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미지근한 물 마시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액 순환이 잘안 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 직후 물한 잔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체내 노폐물을 원활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는 30도 좌우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반신욕으로 긴장 풀기. 반신욕 역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요. 반신욕은 따뜻한 물에 하반신만 담그고 목욕하는 방법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0: 근육의 긴장도 풀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받지 말고 욕조에 3분의 2 정도만 물을 채웁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땀을 흘리고 체내 수분이 손실돼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산책으로 독소 배출하기.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 림프 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려 땀으로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일수록 산책을 통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걷고 돌아다니기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라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목다 남은 음식들 애들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목다 남은 음식물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아래에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보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자의 경우 구울 때 열로 일부 식중독균이 제거되더라도 조리 후 실온에 오래 두면 다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피자는 조리 또는 배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로 덮어둬야 합니다. 남은 피자를 냉장고에 넣더라도 세균의 성장만 막을 수 있고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은 아니므로 2날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치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리된 치킨은 식으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치킨에는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고 산성도가 낮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가능한 빠르게 덮어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실온에 2시간 이상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1: 쌀을 활용한 요리도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생쌀에 존재하는 포자는 열에 강해서 가열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 영향으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볶음밥, 리소토, 브리토 등 익힌 쌀 요리를 보관할 때는 조리 후 최대한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해야 하며 보관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네, 통조림 음식의 경우 공기 중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덮어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에 옮겨도 괜찮습니다. 네, 토마토처럼 산성이 강한 통조림 제품은 5일에서 7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산도가 낮은 고기, 생선, 채소 등은 최대 3일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냉장 보관한 뒤에는 가급적 하루 이틀 내로 빠르게 섭취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0: 계속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네 가지를 알아봅니다.
1: 네, 그 첫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 저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주 2에서 3회 정도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먹어도 좋고 훈제 연어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합니다. 생선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레몬즙을 곁들이면 훨씬 깔끔해지겠죠?
0: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비스, 다초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루 한 줌, 즉 20에서 30g만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단,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생견과류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1: 네, 세 번째는 베리류인데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색소 속에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무디로 갈아서 마셔도 좋고요. 제철 과일을 섞어 먹으면 더 다양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하는 뇌 건강 간식입니다.
0: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루테인은 뇌와 눈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매 끼니에 채소 반찬을 한두 가지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나물 무침, 녹즙, 스무디 등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히 케일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좋아 두루 챙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1: 네, 끝으로 신장 건강을 망치는 7가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액상과당과 과도한 설탕입니다. 네, 신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의외로 소금이 아니라 과당이라고 하는데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세포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하며 부산물로 요산을 만듭니다. 네,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신장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는 신장에 가장 큰 적입니다.
0: 두 번째는 가공육과 햄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보존제인 인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첨가된 이는 천연식품보다 흡수율이 100%에 가까워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킵니다. 입에는 달지만 신장에는 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1: 네, 세 번째는 비유지방 커피 크리머. 네, 커피 믹스에 들어가는 크리머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화학 첨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신장 여과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단백뇨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믹스 커피보다는 블랙 커피를 권장합니다.
0: 네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제인 BPA는 호르몬 교란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존력을 위해 들어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을 압박합니다.
1: 다섯 번째는 짠 장아찌와 젓갈류입니다. 우리 민족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혈류량을 늘리고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는 마치 노후된 파이프에 강한 수압을 거는 것과 같아 결국 파열을 불러일으킵니다.
0: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을 방해해 탈수 상태를 만듭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필터가 뻑뻑해져 고장이 나기 쉬워집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고강도 전해질과 카페인, 당분이 섞여 있는 에너지 드링크는 신장 대사를 과하게 촉진합니다. 특히 운동 후 신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마시는 고농도 전해질 음료수는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래 내 고향 샘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아보라도 연미가 향마랑 정각 사이에 간 것이 아니었음을 단박에 알아챘을 것이다. 며칠 전의 일이라는데 봉수는 여태 아무 내색을 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트집을 잡아 화를 낸다거나 밤늦도록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연미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차라리 묻기라도 했으면 달리 둘러붙이거나 속 시원히 터놓기라도 했을 텐데 전혀 아무 조짐도 없었으니 연미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퇴근하면서부터 연미의 머릿속엔 봉수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봉수가 무슨 생각으로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뒤섞여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다.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은데도 답안은 없고 가슴은 떨렸다. 도대체 도적이 제발 저린 격인지,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통 감별을 못할 복잡한 감정일 뿐이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봉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저녁을 먹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답안이나 대책도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다. 헌데 향원의 소리를 하면 봉수한테서 무슨 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어렵사리 말을 꺼냈는데 저리 태평하지 않은가. 련미는 가만히 호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스러운 건지 철저히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봉수는 TV를 향해 누워 있었지만 연미의 눈길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오늘따라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연미가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하면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길래 웬일인가 싶었다. 지금 향원의 소리를 한걸 봐선 향원한테서 자기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들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뭐든 장황하게 늘여놓는 향화가 정각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했다. 연미도 이젠 자기가 향화랑 정각사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통났음을 알아버린 것이리라. 하지만 어쨌는가.
1: 향화가 당신이랑 함께 불공을 들이고 오더니만 잘 됐구려.
0: 하고 모르쇠를 댈 수도 없었고.
1: 당신은 저번에 누구랑 정각사에 갔다 온 거요?
0: 하고 불쑥 모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련미가 누구랑 다녀왔는지 미치도록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 같은 위구심에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건 모르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며칠째 내색도 안 하고 속을 끙끙 앓으면서 봉수는 어찌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봉수는 실은 무서웠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연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며 떠날까 봐서였다. 봉수에게 연미는 아름찬 존재였다. 여자는 엄마로 되어야 진정한 여자로 된 것이라는데 봉수는 연미를 여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었다. 천성적으로 무정자증이라고 했다. 결혼해서 2,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련미는 건강한데 봉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병이면 치료할 가능성이라도 있겠는데 무정자증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애초에 애를 입양할까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연미가 자기는 남의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고 봉수도 연미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둘은 본의 아니게 딩크족이 되어버렸다. 연미를 대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서 신경을 써서 잘 하느라고 애쓰지만 연미의 마음이 텅빈 둥지처럼 허전할 것임을 알고 있는 봉수였다. 앞으로 남들이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볼때 드나나나 그림자밖에 없던 연미는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왔다.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데 봉수가 아무리 잘해준들 그에 비할 수 없었다. 자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떠났더라면, 천륜지락을 제대로 누리고 살았을 연미가 자기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다른 인생을 산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제라도 연미가 떠나겠다고 하면 봉수에게는 그걸 막을 아무런 이유도 염치도 없었다. 그걸 잘 알고 있기에 봉수는 연미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어쩜 연미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다고 함이 더 맞을 듯 싶었다. 8월 초라하지만 열대야의 찜통

0: 웅더위가 가시지 않아 집안은 후덥지근하기만 했다. 창문을 죄다 열었는데도 바람 한 올이 불어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에는 TV에서 울려나오는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열띤 소리만 퍼질 뿐이다. 련미를 등진 봉수나 봉수의 얼굴과 등짝만을 바라보고 있는 연미의 가슴은 밤 공기보다도 더 짐물크고 갑갑했다. 연미와 봉수 사이에는 손가락으로 툭 치기만 해도 펑 뚫릴 창호지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는 셈이었다. 다만 두 사람 다 그것이 뚫릴까봐 저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창호지가 언제까지 견딜지 아무도 몰랐다. 입추가 지나더니 금방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혁이와 련미는 한적한 맥주집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1: 둘이서 술을 마시기는 처음이죠, 아마?
0: 강혁이가 연미의 잔에 맥주를 따르며 물었다. 그래요. 술보다는 밥이나 커피가 유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제가 먹방이었네요. 연미가 익살 굳게 웃었다.
1: 그럼 오늘은 취하도록 마셔봅시다.
0: 강혁이는 잔을 들어 연미의 잔에 잘랑 부딪히고는 쪽 원샷을 했다. 연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잔을 들어 반쯤 마셨다. 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적당한 양이 되었다 싶으면 안 마시거든요. 직업상 언론인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남편한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죠. 연미는 입을 쫑긋해 보였다. 사실이었다. 여태 술에 취해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시름 놓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연미였다. 그만큼 련미는 자신에게 각박했다.
1: 오늘은 저한테 다 맡기고 마실 수 있는 만큼 기껏 마셔요. 련미 씨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0: 강혁이는 계함을 까서 련미의 접시에 담아주었다. 그래요. 술에 취해서 흐트러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일종이겠죠? 가끔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작 마주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젠 몸이 알아서 알코올이 그만 들어오라고 스톱하거든요.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인 거죠. 련미는 남은 잔을 비워버리고는 길게 숨을 내뱉었다. 취하는 버릇이 없는 것은 봉수도 마찬가지였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면 이런저런 일도 많을 텐데 봉수는 항상 말짱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왔다. 게다가 남들은 3차, 4차 하다가 밤을 새고 돌아다닌다는데 봉수는 꼭 1차만 걸치고 집에 돌아와서 연미와 시간을 보내었다. 둘 다 외출할 때는 오히려 연미 쪽에서 더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다. 봉수의 입장에선 연미가 적적해 할까봐 신경을 써주는 것이겠지만 연미는 그게 아니었다. 숨이 탁탁 막혔다. 한결같이 따스하고 자상한 봉수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병이 없어도 저러겠는가 싶으면서 안쓰러웠고 안쓰럽다 못해 구질구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와중에 가끔 대중 없는 농담을 던지며 껄껄 소탈하게 웃어주는 강혁이가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봉수를 볼 때마다 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상대의 숨통을 갑갑하게 조이는지 실감하는 련미였다. 그것은 마음의 감옥이었다. 그렇다고 자기가 달가히 받아들인 현실 앞에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고 뛰쳐나가려는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저 그냥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
1: 술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어떻게 맨정신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술이 필요한 거고요. 술에 취해서 호기도 부려보고 단계도 풀어버리고 나면 다시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자들도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테고 술 역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0: 강혁이는 동조를 구하듯 연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어디나 별종은 있어요. 저 같은 별종. 연미는 자주 하듯이 픽 웃어버리고 눈길을 들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강혁이의 눈길과 딱 마주쳤다. 둘은 피하지 않고 서로 마주 보았다. 1초, 2초, 3초. 연미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 나서 어색하게 웃으며 눈길을 돌려버렸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었다.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았고 문자도 종종 씹을 때가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봉수는 여전히 살뜰했지만 연미한테서는 찜통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은 불어가는 한이바람 같은 강혁이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고삐를 꼭 잡고 한껏 뒤로 뻗치고 서 있는 연미였다. 문자를 썼다가는 감히 발송 버튼을 터치하지 못한 채 지워버리기를 반복했고 통신부에서 핸드폰 번호를 뒤적이면서 핸드폰 액정이 까맣게 죽어버릴 때까지 이름만 보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견디는 동안 강혁이도 습관이 되었는지 연락해오는 차수를 줄였다. 어줍지 않게 통화가 되거나 문자를 주고받게 되어도 안부 인사나 시답잖은 농담 한두 마디를 주고받고는 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젠 서먹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이 먹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련미는 살짝 이마를 수그리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동안 잘 있은 거죠? 별탈은 없었겠죠?
1: 련미 씨야말로 아무 일 없는 거죠? 실은 아까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련미 씨 얼굴이 너무 상했거든요.
0: 강혁이는 손을 뻗어 연미의 얼굴을 만지려다 말고 허공 중에서 멈췄다. 연미가 살짝 얼굴을 뒤로 뺐던 것이다. 강혁이는 멋쩍게 손을 내려 맥주병을 들어 잔에 술을 채웠다. 아까 연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강혁이의 마음은 부서지고 있었다.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한 달 사이에 연미의 복스럽고 통통하던 얼굴이 해스칸이 야유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픈 것은 아니었는지 무슨 마음고생이라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술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연락을 뜸하게 해서 남달리 감수성이 민감한 연미가 상처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파고들며 가슴이 아려왔다. 강혁이가 자제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미니가 아빠랑 내기라도 할 양으로 보란 듯이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미니는 콧방귀만 휑휑 뀌었다. 속 깊은 미니가 제 엄마에게까지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장 밖으로만 나돌면 수영이가 낌새를 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더구나 요즘 들어 환절기라 흥분했다, 우울했다 하면서 기분이 들쭉날쭉한 수영이가 알게 되면 문제의 실질이야 어떻든 간에 타격을 받을 것은 뻔했다. 미니를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혁이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강혁이가 외출을 줄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수영이와 미니에게만 집중한다면 미니도 제 골수로 돌아올 것이었다. 강혁이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자꾸 련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출근해서 일하는 여가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는 탓인지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고 간혹 연락이 되더라도 연미의 목소리에서 메시지에서 불편함과 어색함이 티 안 나게 묻어나고 있었다. 섭섭하지만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운 것을 참고 오로지 집과 직장 사이에서 오가며 일하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더니 시간이 여름에서 가을로 성큼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실은 강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아주 많이. 그래도 참았어요. 우린 참아야 되잖아요. 연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눈길을 땅에 떨구고 있었다.
1: 왜 참아요? 우린 보고 싶으면 보면 안 됩니까? 하긴 저도 참았어요.
0: 제법 당당하던 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 옥타브 낮아지고 있었다. 우린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린 아름다운 감정이었다고 말하지만 과연 남들도 그렇게 여길까요? 렘미는 머리를 들어 강혁의 눈을 쳐다봤다. 어떤 절실함과 집요함이 빗긴 눈빛이었다.
1: 선이라,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거진 겁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마음으로만 서로를 원하는 거지 선을 지키는 겁니까? 제 마음은 언영 뱀미치를 훔쳐버리는 걸요.
0: 어쨌든 이제 더 가면 안 돼요. 돌아설 수 없을 거니까요. 연미는 나지막한 신음을 도해내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1: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린 남들한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 그 손은 지울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겁니까?
0: 렘다란 물음을 토해낸 강혁이는 반쯤 남은 맥주병을 들어 그대로 꿀꺽꿀꺽 들이켰다. 하지만 연미는 감히 말릴 엄두를 못 냈다. 연미도 미칠 것만 같은 심정인데야.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때 다 말짱한 정신이었다. 강혁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연미는 혼자서 택시를 잡아탔다. 취기가 올라 약간 흐릿한 눈빛으로 떠나가는 연미를 바라보는 강혁이는 왼쪽 가슴이 쿡쿡 아파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다시 연락도 못할지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콱 막혀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라도 싶었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민희도 있고 수영이도 있는 이상 강혁이는 견뎌야 했다. 강혁이 하나만 견디면 온 가족이 웃을 수 있지 않은가. 연미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오두커니 서 있는 강혁이를 내다봤다. 입귀를 우로 말아 올리고 웃고 있는 듯한데 슬퍼 보였다.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강혁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긴 처음이었다. 차창에서 얼굴을 떼고 좌석 등받이에 모리를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아버린 연미의 눈귀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제 우리는 선의 어느 쯤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선 주위에서 어느 만큼이나 배회하게 될까? 혹 어느 날 갑자기 과감히 넘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돌아서서 각자의 원점으로 가는 걸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